0: 메타벤? 크리스토 크리스탄 메타벤 너 크리스
1: 系啦，稍后我哋再继续数下我哋呢一个嘅陈晓东演唱会嘅乐迷话事榜啦。咁但系有样嘢咧都可以同大家介绍下嘅。咁如果大家而家嚟到我哋即系时代坊呢一段时间，由6月29号至到9月7号咧，咁喺我哋。